0: instance, the excellent qualities of nirvana, as well as in all the vehicles, and that a master who is ignorant of some aspect of the teachings must not hold the position of a teacher.
1: 다디슈데 에 뜻슈지 캬버샤바 다텔라야 따외 캬버키 거두도 뜻슈지 지라도 주데스 다 그게 가서 따왔어블루다 지 다가는 신기 그게 다 탑지 샤서블루 된데게 캬버를레 아니 어 가서 주고 거두도 뜻슈지 지라도 주데스 거두 매바니 지젠 샤바다 물투고 거두 예반에 나바시디 장변다 무디바데 직전지 거두다 년두지 거두다 전주선배 거두다 라나메베 거두고 달라 차와니 균절로 몽베시 거두 매바고 물투고니 차와 따베지 거두 매바고 장변반에 센디 캐브로 드베시 상달로 수베 거두 제노 무디니 다 딱바지 예바 타고로 차베시 류 순진진 명아따바로 수베 거두도 뒤수 로버로 쳐바고 Nyantuji kodumni duale. Tibajiya mecha de gyawabasun sobacha, rangasun yusun dinisanje tambaye shen yungte, gyawada migiwe cho tamje kunzoda tun tambara niga sosu yeba tawata. Gyawani cho migiwane pome kodudu tishu chobo. Chanju sebe kodumni, chanju sebe tambale, kenda sambar tun michi, zurudigla soa michi, nijin deji chamje da semgawane yeba michin yungte. 니지션베스는 최 탐제 개화도 미개와 강제야 동반양벌 민주도 신주선배 동반니 너나 니지션비 시순의 죄도 라나메베 거도니 던지션빈도래 산제 태과 정에나 묘문 등아 군제야 빼말라는 담신데 대로 수준 표준소 시 신중대 최 탐제 얘네 야반이 지칠 니지네 땅도 매라 세단의 빵도 매대 대단 마도 봐도 두진 민중 와르마인데 지들 따외 얘는 나버 타고도 미도보신도 거두부터 뛰주냐 대단한 나버 타고도 마다봐 쳐도 다 대인식이 명아 따라 창원에 뭐 주버리 다 죽도 개와 예 죽도 개에다 가서 그래 어 슝이니 따라 채원 상원디 물론 장치 민이 딸 실어 터지 자산에 계속 연어 계속 연어 채줄지
0: Then in the next section of the text, the author explains that due to the differences of views in terms of their profundity and so on, differences in the ascetic practices and the conducts that are based on them also differ. So we read in the text, due to the differences of views, differences exist too in the ascetic practices and the conducts. Those devoid of ascetic practice are the unreflective worldly and the nihilists. There are four kinds that have ascetic practices. One, the mundane ascetic practices which the materialists and the extremists have. Two, the ascetic practices of the disciples. And three, the ascetic practices of the bodhisattvas and the unexcelled ascetic practice. Of these, the unreflective is ignorant of cause and effect and is therefore devoid of ascetic practice. The nihilists uphold nihilistic view and are devoid of ascetic practice. The materialists seek qualities characteristic of this life, so they possess ascetic practices such as observance of purity laws and so on. The extremists, with the goal of purifying the eternal self, engage in such asceticism as abusing the body, keeping themselves in the five types of fire and so on, and they engage in the conducts in a distorted manner. Then the text goes on to explain, as for the ascetic practice of the disciple, the discipline scripture states, this is the Vinaya, do not commit any evil, engage in virtues as best as you can, thoroughly tame your own mind, this is the teaching of the Buddha. Thus, they view all factors of existence, virtues or non-virtues, as existing separately and respectively belonging to categories of ultimate and conventional truths. They engage in the conduct of practicing the virtues and relinquishing non-virtues. Then the text continues with the Bodhisattva ascetic practice. So we read, as to the ascetic practice of the Bodhisattvas, the Bodhisattva vows states, not affecting the means when circumstances call for, not employing supernatural powers, threats, and so on, h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테표고 우수심시대기 다 멘테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해.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사람들 봐요. 아, 피해드려.